하나치안 그토에는 사티안치안 구똥빠쭈치안도 까메라맨 바가운치안 나요맨 바바톡모 May unta palik at itakla ni Jian Uy, niya dapat kaon, aron pusok na sa

0: 괜찮네요. 예. 해몽짜가 있나요?
1: 호복나, 호복나, 호복나. 호복나.
0: 망나기 실령. 아, 궁박진. 이물님이 지고. 오이, 물이 많아. 안 비벼. 안 비벼. 끝나! 유혹 다인 쩐!
2: 진짜 깔랄라. 와, 이마나 이놈 씨바이 노노이. 마음 달리, 아유, 밍미 바락 씨 또 치크. 까타오라구나.
0: 아호 봐, 솔직한다가 우리 보긴 거.
2: 자, 온사.
0: 사마일라만 거.